0: 하지 말아줘. 어, 믿어. 마, 무도. 오지 말아, 기마. 엄마 뱉고.
1: 엄바두, 아이코카. 포쿠루오쿠에투, 두라바에라포, 오빈남비. 온베두, 용건베. 온베두, 연두. 온젠보, 오하우토. 엄마히나 요키야타타. 에파하, 롱건베. 에파하, 론두. 오모카덴둥과 쿠파. 시마쿠루와 몽간다. 오쿠루과 엄마나 포쿠루오. 오문둥과두, 모쇼바 캄부루와. 오쿠후후루와. 오쿠카리피루와. 오쿠쿠투루와 오무비야. 난가마 오시나 아시에시마시에타. 온자모 몽간다예투. 누 포쿠루오쿠에투. 에테시네네 투웅구라노 메바. 투웅구라노 무트웨. 옴비투 팡가나비오. 옴바두 아이코카.
0: 말하지 마라. 어디다? 마무도. 오지 마라, 기마. 엄마라.